0: Joe Irin Kasad, Yarch Sandralgagar, Namslun Kelsin, and Team Hachin Sonyan Yobdulchi, Uchirin Mana Domdachot, Edulke Samar Samhudurta, Haritana Amerkachu, Urudhu Samar Samhudurta Gije.
1: 중랑샤 일가운 난진 투자 이니 위스클랜드 사한 호튼
2: 윤동핀 이스나스타단 우슨도마흐 메르기질릭 네긴드 볼우스룽쿠 이즘시지 튠치든 자링자 메르닉 다이른 극 메르닉 근들은 가틀지 지트고 볼우스는 마이나
3: 비치근 나이스나라 함타른 어드르 수타 금신 율그릭 송샤